0: 어쩌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려운 게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야.
1: 안녕하세요, 마카 vibes.
0: 너에게도 엄격하단 걸 네 삶 속에 굵고 나이트 내게 또한 너 일부 너에게 이제는 나 자신을 용서하자 break it.
1: You're still listening to your number one good vibe station GB 99.1 Your Good Vibes. And this is still DJ Vern, ang inyong K-pop frenny. And this is still our program YK, where we talk about K-ganapan, K-siyahan, and K-tuwaan.

마진 별 내 우주에 넌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 girl 너는 내 별이자 나의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 너는 언제까지나 지금처럼 밝게만